0: 주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라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스.
1: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 바카 디라 바시가라